0: 사람의 말이란 참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때로는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놀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얼마나 소중한가는 수많은 격언과 고사성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물론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때에 맞는 말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말의 실수는 당시 상황을 모르고 그 본질을 모르고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처한 입장과 상황을 모르고 한다면 오히려 그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잠잠하게 있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인해서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꼭 해야 할 말인데도 내가 잠잠함으로써 그가 듣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 사람을 세우기도 하며 용기를 주기도 하며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에 맞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에 맞는 말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0: 네, 오늘도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간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해독 작용, 단백질 합성, 호르몬 생산, 담즙 생산, 적혈구 분해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지만 자신의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을 소리 없는 장기라고도 합니다. 평소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일반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니 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것이 쉬운 병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은 또 간암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간암의 90%가 간경화에서 진행하기에 간경화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답니다. 오늘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자몽입니다. 자몽은 대표적인 저칼로리 고영양 과일 중 하나인데요. 과일 중에서도 칼로리가 낮은 과일인데 거기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이고 라이코펜이나 리모노이즈, 글루타치온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작용으로 건강을 돕습니다. 또한 자몽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이 중금속 해독 작용을 도우며 나린기린이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간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1: 다음으로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양념 중 하나입니다. 단군 신화에도 나올 정도로 우리와 함께한 역사도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대개 양념으로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던 마늘이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0: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양념이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늘의 효능 중 하나는 노폐물과 중금속 배출을 돕는 해독작용으로서 간 건강을 돕는 것입니다. 알코올로 인해 손상된 간에도 효과가 탁월합니다. 날마다 몇 개씩 살짝 구워 드신다면요, 이 효능을 톡톡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 양배추도 간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배추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인데요. 인류와 함께한 역사도 상당히 깁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약재로 썼으며 로마 시대에는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는 검증한 것은 아니지만 구하기 전에 몸이 그 효능을 알았기에 그랬겠죠. 사실 요즘 영양소를 따지며 분석하여 검증하는 것 대부분은 이미 좋다고 알려진 것이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인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몸이 그 효능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양배추는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해독작용으로 간 건강을 돕는 것입니다. 인돌산 가르비놀 성분이 간 독성을 제거해서 해독 기능을 높입니다. 어디서든 구하기가 쉽고 먹기도 좋은 채소인데요.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녹차입니다. 녹차는 많은 이들이 즐기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녹차에는 폴라보노이드와 카테킨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카테킨이 간의 지질 대사에 관여해 지방 축적을 막아 간을 건강하게 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알코올과 같은 독성 물질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 2섯 잔의 녹차가 건강을 도와줄 것입니다.
1: 오미자도 간 건강에 좋겠습니다. 오미자는 열매 껍질과 과육은 달고 신맛, 씨는 맵고 쓴맛, 과육과 씨를 함께 드시면 짠맛. 이렇게 5가지 맛을 모두 느낄 수가 있어서 오미자라고 합니다. 5가지 맛이 들어있는 씨앗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간 건강을 돕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리그난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늘 독성과 싸우는 간을 도와주는데요. 녹차도 좋고 오미자차도 좋겠습니다. 날마다 꾸준히 마신다면 이 효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고기사도 간 건강에 도움되겠습니다. 고기사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그 효능 중 하나가 해독작용입니다. 간에 쌓인 독성을 제거함으로써 간 건강을 돕습니다. 고기사를 차로 마셔도 좋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물도 간 건강에 좋겠습니다. 건강을 말할 때 물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약 70%가 물일 정도로 물은 인체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물이 하는 것중 하나가 우리 몸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배출하는 것인데요. 바로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작용을 말합니다. 특히 아침에 따스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로 간 건강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건강을 챙기면 좋을 것입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본영화 가수가 부릅니다. 봄의 고향.

계속해서 우리말 우리걸 코너에서는 김혁 선생님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동주의 길, 나의 길. 오랜만에 서재를 나와 윤동주의 묘소가 있는 동산 자락을 거닐었다. 그 사이 봄은 어느덧 서재 밖에까지 다 와 있다. 봄이 온 줄도 모르는 일은 간사치 나밖에 없는 듯하다. 아직도 묵직한 방한복에 목수건을 칭칭 동이고 나섰으니 뺨에 와닿는 봄바람이 부드럽고 청량하다. 메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장작 압력을 해소하는 처방전으로는 산책이 가장 적격이다. 그래서 메리고 하던 동산의 산책길. 하지만 큰 병에 꼬들리고 나니 그 산책도 사뭇 힘이 붙이다. 코로나의 세상이 중증으로 극이었고 코로나의 맹위가 끝날 무렵엔 세파에 찌든 이 몸이 그만 몸져 눕고 말았다. 이제 지친 병에서도 몇몇읍 기어오른 나이니 그동안 혹사당한 몸이 더는 배겨내지 못하고 오골로 뻗치던 육신을 휘청이게 만들고 몸져 눕게 만든 것이다. 가까스로 쇠약한 몸을 추슬리고 다시 속가에서 입산하는 화상처럼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태 해오듯이 다시 살인적인 창작 스케줄을 잡았다. 계약을 마치고 당근 파치하는 책자에 잡지사, 신문사에서 청탁한 칼럼, 시사술평에 드디어 연휴 때처럼 바쁜 일상에 신명을 바치기 시작했다. 해마다 봄이면 그러하듯이 일껏 잡아온 창작 스케줄 중에는 윤동주의 전부의 시를 중문으로 번역해내고 말리라는 스스로 부연 압력도 있다. 그렇게 봄이 온 줄도 모르고 고양이와 함께 내내 서재에만 옹그리고 있다가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것이다. 창작의 본능은 잊기로 하고 동산 자들학길을 답청이라도 하듯이 스석스석 걸었다. 무연하게 옥수수 밭이 펼쳐지고 옥수수 그루터기와 밭고랑에 남아있는 눈이 거친 붓터치처럼 보인다. 이 길을 따라 동쪽으로 3, 40분가량 쭉 가노라면 윤동주의 묘소가 나온다.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드럽게 부릅니다.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대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의 시를 소리내어 읊어보았다. 꿈속처럼 조매로운 산길에는 사람 하나 없다. 나 혼자뿐이다. 그러니 부끄러움을 살 필요도 없어 큰 소리로 시를 읊는다. 나의 산책로 1번지인 이 길을 수없이 걸었다. 하지만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아 밟아보는 이 길이 건강을 찾고 다시 걷는 이 길이 새라새라웃기만 보인다. 동주가 읊으며 간 여러 길 중에 새로운 길도 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어제 걸었던 그리고 오늘 걷고 있는 내일에도 걸어갈 그러고 보니 앞에 펼쳐진 이 길은 나에게 언제나 새로운 길일 것이다. 점심쯤에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약을 복용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여느 때와는 달리 힘이 붙이지만 그나마 견딜만하다. 핸드폰을 꺼내 불러니 오랜만에 위챗 만보기가 1위를 기록했다. 내 가는 길을 지켜본 네가 만보기라니. 감개가 만보기 숫자처럼 한보 한보 차올랐다. 작가는 영원한 행자이며 스스로 정한 고통을 향해 주어진 자기의 길을 만들며 가는
기쁘고도 슬픈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만드는 나만의 길,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동주가 읊다시피 돌담을 끼고 가지만 돌담을 넘어갈 수 없는 현실. 그래도 간다. 돌처럼 무거운 짐념을 부둥부둥 끼안고 컴퓨터를 켜고 키보드를 손에 얹다 말고 뛰창밖을 내다봤다. 눈물 짓다 쳐다본 하늘이 부끄럽게 푸르고 그 아래 내가 방금 그리고 곁에 고른 길이 보인다. 길은 오늘도 새 길을 꿈꾼다.

네, 석광선 김미화 가수가 함께 부른 노래 당신의 꽃마음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작교, 제작의 리처를 겠습니다.

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철학과 예술, 심령이 어울리는 곳, 아테네의 아크로폴로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에게 드리는 하나의 작은 도시입니다. 어느 한 시기 아테네가 빠르게 발전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테네의 풍부한 창조력을 가진 천재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 아테네를 문명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의 문명은 한 민족의 통일, 강한 군사력과 풍족한 재물을 토대로 하지만 철학사상과 예술의 힘을 결코 홀시할 수 없다는 것을 힘있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루의 명작을 창조하다. 고대의 도시가 대체적으로 그러하듯 아테네도 해발 152m 되는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는 작은 산 하나를 둘러싸고 건설한 도시입니다. 아테네인들이 처음에 아크로폴리스를 선택하고 이곳에 성을 쌓은 것은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상대 고도가 70 내지 80m밖에 되지 않는데 산후는 동서의 길이가 280m, 남부의 높이가 130m로서 비교적 평평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과거에 이곳에서 적들과 싸워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데 그들은 승리의 영광을 아테나 여신들에게 돌리면서 이곳을 순례지로 삼고 긍지를 느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점차 아테네의 종교 문화의 중심지일 뿐더러 각종 경축 활동의 중심지로 됐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일찍 이 도시를 세운 전기적 인물 아이게우스 국왕이 궁전이었습니다. 맹인 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묘사된 아이게우스 국왕은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등 착한 일들을 했기에 신 아테나의 도움으로 왕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비천한 아이게우스를 왕으로 세운 아테나에게 감격하고 아테나를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언제부턴가 아크로폴리스는 왕궁이 아닌 수호신 아테나를 모시는 순례지로 되었습니다.

호메로스는 장편서 4시 오디세이에서 아크로폴리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희백색의 고운 눈은 아테나의 눈이요. 아테나는 찾아왔네 바다를 건너. 화려한 스케리 아홉좌를 버리고 마라선과 넓은 길 뻗어간 아름다운 아테네로 찾아왔네. 아테나는 사뿐히 들어가네 아이게오스 궁으로.

철학과 예술의 고향. 아테나의 아크로폴리스 아래는 번화한 상업부이자 정치와 사회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아래는 시민들이 장을 보는 큰 광장이 있는데 여기서 농부들은 농산물을 팔고 시민들은 세상사를 담론하며 여행객들은 견문을 소개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방행정장관들도 도시의 일상사물을 여기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광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소크라테스가 멜과 같이 궤변가들에게 둘러싸여 그들과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궤변가들을 지식 소매상이라고 비난했으며 또 그들을 두고 여론의 조정자, 리성적인 기회주의자, 진리를 탐구하지 않고 그저 궤변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궤변가들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점차 검출한 철학가다운 지혜와 재능을 낱낱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결코 궤변가들의 궤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고집하다가 모함을 받고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독주를 마셨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남쪽 비탈에는 이오세스 극장이 있습니다. 자랑스런 아테네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보다 2000년 앞서 인류의 삶과 운명을 소재로 하는 연극을 창작해 이오세스 극장에서 공연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해마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최우수 문예상 수상자를 선출했는데 비극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에이스킬로스가 13차에 걸쳐 대상을 안아갔습니다. 에이스킬로스의 작품은 지금도 인류의 운명을 다룬 불후의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연극은 처음에 비극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후에는 점차 희극적으로 과도하면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에이스킬로스와는 달리 작품을 통해 아테네의 연극과 아테네의 사회생활에 코믹한 유머 감각들을 심어놓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제보가 있게 되자 놀라운 지혜와 창조력을 발휘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에게해의 섬들에서는 석질이 좋은 암석이 있고 부근의 페트리크스 산에서는 고운 무늬의 유백색 대리석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당지에서는 푸른색 암석이 생산되는데 이런 석재들은 더없이 좋은 장식 재료들입니다. 특히 에라오이스의 회색 석회암은 건축물의 대비 효과를 살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석재들은 근면하고 천재적인 건축가 이크티노스와 카리아트두스 그리고 조각가 미르, 베리크리트 등을 위해서 마련되기라도 한 듯 그들의 손에서 부르의 걸작으로 태어났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의 보물고로서 종교와 예술 방면의 진귀한 작품들이 소장됐습니다. 예술인들의 신근한 노동으로 아크로폴리스는 기백이 넘치는 옹이로운 도시로 건설됐고 지혜와 아름다움의 여신 아테나의 소재지로 되기에 추호의 손색이 없습니다.

존마, 오리브나무, 그리고 소녀 기둥. 건마 아테네 대로에 들어서면 정면으로 우뚝 솟아있는 아크로폴리스가 마주 보입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입구에 있는 도리아식 주체 구조물에서 일부 이오니아식 원형 기둥의 특징들이 나타나기에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 양식과 비슷함을 쉽게 보아낼 수 있습니다. 입구를 지나 순례지에 들어서면 장엄한 여운 기념비 우측에 거연히 서 있는 아테나 여신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하는 대하면 아테나 여신상은 미디아스가 로액한 페르시아군의 구리방패를 녹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테나는 창을 쥐고 있는데 그 창끝이 햇빛에 반짝여 당시에 귀로에 오른 배들에게 등대 역할을 했다 합니다. 여신상의 오른쪽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왼쪽에는 알게우스 사원이 있습니다. 아테나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아테네의 수호신이 되려고 알게우스 사원에서 서로 시합을 벌렸습니다. 시합을 벌리는 이들의 모습이 파르테논 신전의 서쪽 벽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혜의 여신과 바다의 신은 누구의 선물이 아테네 사람들의 환영을 더 받느냐에 따라서 승부를 가르자고 약속했습니다. 포세이돈은 먼저 삼지창을 들고 커다란 암석을 찌르고 암석에서 바닷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그 속에서 한 필의 준마가 뛰쳐나옵니다. 아테나의 차례가 되자 아테나는 올리브나무마다 열매가 주렁지게 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아테네 사람들은 결국 올리브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의 신화에서는 포세이돈이 늘 아테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알게우스 사원은 설계가 비교적 복잡합니다. 장방형으로 된 사원의 실제 면적은 180평방미터고 상하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은 1층보다 높이가 3.3m 더 높습니다. 사원 3면에는 밖으로 뻗은 현관이 있습니다. 동쪽 현관의 일렬로 선 기둥은 이오니아식 원형 기둥입니다. 남쪽 현관에는 6개의 소녀 조각으로 된 기둥이 있습니다. 신전은 각 부분의 비례를 갖게 하고 평형감을 주기 위해서 대들보 역할을 하는 난간과 삼각벽을 줄이는 것으로 소녀 조각 기둥의 부하를 적게 했습니다. 소녀 조각 기둥은 사람의 키보다 1.5배 큽니다. 6명의 소녀는 동시에 한쪽 다리를 살짝 들고 사뿐히 걷는 모습입니다. 소녀가 입은 옷에는 주름을 놓아 기둥의 미를 살렸습니다. 교묘한 건축 구조와 섬세한 조각 기술은 소녀의 사실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수천 년 동안 무거운 중량을 떠받들면서도 피곤해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현금을 아크로폴리스 건설에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기에 후세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신전을 찬미하고 노래합니다. 기원전 5세기는 아테네의 전성기입니다. 이때의 아테네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들과 탁월한 원견을 가진 정치가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가들과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남긴 정신적, 물질적 재보는 세계문화유산을 풍부했습니다. 한마디로 귀납하면 아테네의 시민들은 아테나를 사랑했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와 그곳의 기념물은 고전주의의 정신과 문명의 보편성을 상징하며 고대 그리스가 세계에 남긴 가장 위대한 건축과 예술의 복합체로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후반, 아테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민주주의를 성립시키면서 고대의 도시 국가 사이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 시기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기념물은 파르테논 신전, 에레크테이온 신전, 아크로폴리스 신전 입구인 프로필라이온, 그리고 아테나 니케 신전입니다.
사람들은 신화와 전설이 살아 숨쉬는 그리스를 서양 문명이 태어난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아폴론이 태어난 델로스 섬과 제우스가 살았던 델포이, 포세이돈이 신전이 있던 수니온 곳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신화 속의 주인공들이 살던 매력적인 유적지와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오늘날 서양 문명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는 고대 그리스의 신화, 정치 문화가 태어난 곳으로 다채로운 문명의 흔적들을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어로 아크로는 높은 곳, 폴리스는 도시 국가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아크로폴리스란 높은 언덕에 세워진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대부분은 중심지에 약간 높은 언덕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을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도시국가가 폴리스로 불리게 되어 본래 폴리스였던 작은 언덕은 아크로라는 형용사를 붙여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수비하기에 알맞는 곳이 선정되고 거기에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본래 전사계층의 사회였으므로 자연이 방어에 적합한 지점이 선택됐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폴리스의 수호신 등을 모시는 여러 신전이 세워져 도시국가의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각 폴리스에는 원칙적으로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지만 오늘날 아크로폴리스라고 할 때에는 아테네시를 가리킵니다. 아테네시의 아크로폴리스는 동서 약 270m, 남국 약 150m로 서쪽에 올라가는 입구를 제외하고 다른 세 방향은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다시 성벽을 쌓고 인공을 가해 방비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미 미케네 시대부터 중요한 거점이었고 베이시스 트라토스, 펠리클레스 시대의 파르테논 등의 신전과 현문에 세워졌으며 언덕이 미화돼 아테네의 영광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후 로마화 터키인 등의 지배를 받은 시대에는 언덕이 고쳐지거나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는 중세 이후에 고쳐진 부분은 제거되고 언덕의 발굴도 행해졌습니다. 198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지금까지 철학과 예술, 심령이 어울리는 곳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